0: 이제 빨리 가. 아, 근데 강이 나. 어제 무슨 일 있었다면서?
1: 최고. 진짜 내가 봤던 사람이 최고.
2: 나 봤어.
1: 아, 거짓말 하지 마.
2: 아,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동네 아는 거 같아.
1: 아, 누군데? 진짜 꿈 같아. 기본이 웃고 있어.
2: 너무 못했어. 아, 나 알면서 내가.
1: 결혼할 거다.
2: 이거야!
1: 이제 좋고만 있어.
2: 그래, 알잖아.
1: 나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. 믿지 마, 그러면.
2: 아, 같이 말하니까.
1: 왜?
2: 후회하지 마.